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. 그러려면 욕심도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려야 천진무구한 세계로 들어가야지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. 그게 인간의 목적인 것 같아.

0: Yeah. 오늘도 새끈한 이비트 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혓바닥을 놀려 너희 랩은 다 졸려 이 CD 다시 돌려 우리 음악들은 여성분을 울려 우리 이름은 방탄 지금 너네 입에서 나오는 건 감탄?
1: I'm a boy 뭔지 I'm a boy 착한 근데 내 목소리는 소탄 너는 일탄 나는 사탄 나는 너를 치유하는 이 같아 네 랩은 돼지 나는 찰록 너는 리본 돼지 나는 팔록 캄팔로 꼰대 롤렉스 be always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네 근데 너한테 어울리는 건 좀생이 아니면 폼페이 그냥 폭발했지 상대를 좀 가려 아야 근데 나 지금 오줌 마려
0: 오늘도 갇혀내 freestyle rapping 이 장단 맞춰면 품랩 쭉 세팅 탑 MC 탑게 MC M의 구찌 알렉산더 맥퀸 뭐

할게요 사이퍼 그래 형들 랩들 잘 들었어 남준이 형 가사 이제는 잘 들었어 형들 이제 랩 실력이 고만고만해 칭찬이야 이제는 그만그만해 내 앞에 호비 형 긴장하고 있어 뭐가 떨려 가사 긴장하고 있어 대구 사투리 살아있네 윤기 형 살아있네

0: 지빈 아, 여기 네. 보컬 팀들 내 랩의 지림 아, 태어난 네 랩대로 냄새나 좀 비림 아, 내가 누군지 와, 좀 알아봐 미리 미안해요
1: 나 뒷살 때부터
0: 안 할게요
1: 다 그냥
2: 랩을 안 돼
1: 이민 이민
0: 이민 소리
3: 알아 이민
1: 소리
3: 가
4: 야 야 사이프도 끝났는데 야 어 밥 어때 봐 밥을 할까
1: 일촌
5: 밥만 없어.
0: 뭐, 아,
6: 아 왜?
0: 야, 슈아가 랍스타 쏜대, 가자.
4: 다, 아, 내가 슈아게 쏘게! 아, 아, 가자. 아, 나 나나코 하면 안 먹어. 나 나나코.
6: 야, 버려, 거부터 나.
0: 야, 야. 야, 수고해, 남주아.
4: 갈게요. 진짜
0: 죄송하다. 갈게요.
4: 가. 가.
6: 잘 있어요.

0: 사이 그댄 얼굴이 좋아 보여 예뻐졌다 넌 항상 내 눈에 원래 고와 보여
1: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등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